이상해 보니까 별이는 이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? 기독기 나가 늦반 마릉마릉 기다려요 나오 니마사 늦반 시부도 여러 개도 오늘에서 성부들아 아기

0: Yes. Yes.
1: 자, 너의 인생을 내가 봐주겠어.
2: 바로도 할 줄.
1: 빡 세장 했는데. 과거, 현재.
3: 이거 요거다.
0: 아 이거.
1: 자,
0: 아 이건데.
1: 준비됐지? 준비됐지?
3: 자,
1: 이제부터 시작한다.
4: 빠밤.
2: 뭐야?
0: 뭔데?
2: 어 이거 타임캡슐? 설마?
4: 맞아.
1: 진짜?
4: 나중에 여러분 아주 재밌을 것 같지 않아?
5: 타임머신?
3: 뭐 20년 뒤?
0: 에이 야 근데 솔직히 미래도 좋은데
6: 맞아.
0: 지금 당장 뭐 할지를 정하자.
6: 맞아. 아, 일단 지금을 생각하자.
1: 이거야.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수영이나 할까?
0: 아하 no! 아,
6: 난 괜찮아. 난
1: 좋은데? I love swimming.
3: 너무 더워.
6: 물에 젖는 게 싫어.
1: 그럼 뭐?
4: 거면 산책!
1: Not bad.
2: 나는 좋아.
0: 아, 난 다 좋아.
7: 지성아. 둘 다 좋으면 어떡해.
2: 가족을 어떡해.

0: 오케이, 다 넣은 거지?
1: 오케이.
2: 좋아요.
0: 오케이, 오케이.
3: 와, 근데 3분 지났는데 진짜 벌써 궁금해. 와.
1: 아니,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까먹고 있어야 시간이 더 잘 가.
4: 아, 맞아, 맞아.
5: 맞아, 크긴 해.
0: 네, 밥이나 먹으러 가자.
1: 아, 오케이.
0: 배고파, 배고파.
3: 좋아, 아, 가자.
1: 가자.
3: 뭐 먹어?
1: 아, 배고파.
3: 고기, 고기.
5: 나는 오늘 항정살.
3: 냉면 먹자.